0: 소리 안 하고 비밀스러운 미나리 세븐 아홉 번 다르죠.
1: Buffer.
2: Yeah, but I think it was a lot of starters.